오늘도 다른화와 마찬가지로 2부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전쟁 국채 매입권을 다루고, 2부에서는 지난주 있었던 저원과 소음 레이브로부터의 소리, 그리고 레이브 조직위 멤버들과 참여 음악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뷰는 음악가 유치님, 그리고 저원과 소음 활동가이자 DJ 헨리 씨와 함께 합니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현타, 현장으로 가는 타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이스라엘의 전쟁 국채 매입과 집단 학살 공모 기업 투자에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밖에도 이스라엘군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 테바, 제약회사죠. 테바와 불법 정착촌 금융 지원으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적이 있는 은행들, 뱅크 레umi, 뱅크 하포알림 등의 주식과 채권에 약 5,2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있었던 집회 8월 22일 행진의 구호를 듣고 올게요. 네, 구호 듣고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책임, 그리고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서 이스라엘 국채, 그리고 이스라엘군 지원, 불법 정착촌 지원,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전쟁 없는 세상 전업세의 성명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그리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 국민연금 국민식문고 항의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DS 코리아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트위터 포스트를 봐주시면 되고, 신문고에 항의하신 후 국민연금은 집단학살 국채 투자 철회하라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정보를 가리고 에센스에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행태를 규탄하고 BDS 조항에 의거한 투자 철회를 촉구하며 레이브 현장의 소리 기록을 약 10분간 들어볼게요.

0: 네, 방금 들은 소리는 Noise for Protest 저항과 소음이라는 레이브 프로그램의 현장 소리였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들린 Free Palestine,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규탄하는 구호죠. 우리 모두 익숙하겠지만,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인근 그리고 이태원 케이크숍에서 양일, 8월 15일, 16일, 토, 일요일, 양일간 있었던 저항과 소음에서는 구호와 음악이 함께 엮이는 놀이와 투쟁의 장소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이날이 광복절 주간이었죠. 그래서 광복을 위한 구호도 함께 외치며 광복을 축하하는 구호를 함께 외쳤죠. 그러면서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연결성, 식민 지배의 철폐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 관해서 조금 더 긴밀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양일간 참가했는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제 인터뷰로 넘어갈 텐데요. 이 행사에 음악으로 참여했던 유치님의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간 처음 인터뷰 초반을 틀어볼 거고, 그리고 유치님께서 만드신 빙글이란 노래를 듣고 프롬으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1: 네, 팔레스타인 문화연대 전보라고 합니다. 지금 유치랑 인터뷰할 예정인데 혹시 유치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돼요?
2: 네, 저는 유치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뮤지션이자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이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데, 이제 퍼포먼스 기획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 기획을 하기도 하고, 보드게임 제작을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제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보드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보드게임인가요?
2: 일단은 그 아카리라는 친구와 같이 만들고 있는데, 아시아의 시간성에 대해서 좀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사실 개념인데, 이거를 기존에 나오는 보드게임들을 조금 비틀어 보고 싶다. 근데 그 방식이 되게 아시아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되게 질문이 되게 많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아시아적인 게 뭐며? 그 아시아적인 시간성은 뭐며?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아이데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매주, 매달 이제 글쓰기 같은 거를 하면서 좀뭐 게임 안에 들어가야 할 캐릭터, 관계, 사건, 형태 이런 것도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드게임도 거의 한 2주에 한번 정도씩 계속 하면서 이제 어떤 장르, 어떤 구조, 어떤 메카닉 같은 거 활용할지 계속 논의를 하면서 둘이서 계속 만들어 가고
1: 너무 재밌겠네요.
2: 있어요.
1: 그 아시아의 시간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왜 그런 주제로 하기로 했어요?
2: 일단은 아카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되게 울분 같은 게 있었는데, 모든 게 어떤 뭐 모든 시간성, 어떤 규율화된 시간성이 되게 사실 이게 팔레스타인 주제랑도 연관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어떤 서구적인 거 플러스 어떤 되게 군사적인 거에 좀 베이스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계속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안적인 시간, 대안적인 집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요즘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고, 친구랑. 근데 이거를 보드게임으로 좀 플레이풀하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뭔가 너무 시리어스하게 말고
1: 네.
2: 플레이풀하게 풀어내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카리랑 저랑 그리고 둘다 회사를 다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1: 네네네.
2: 회사라는 게 엄청 군사적인 컬처가 막 들어있잖아요.
1: 한국에서,
2: 네, 엄청 서구적이고, 엄청 자본주의적이고, 엄청 군사적이고,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더 이런 거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1: 너무 흥미롭다.
2: 같아.
1: 아, 그러면은 그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혹시 정과 섬에 왜 참여하기로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우선 헨리라는 친구가 저한테 섭외 연락을 줬고, 헨리라는 친구를 예전에 이제 퀴어 친구들 모임에서 다 같이 만났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음악을 한다는 거를 헨리도 알게 됐었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쿠키만달이라는 친구도 이제 애프터 파티에 초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뭔가 그 헨리라는 친구가 일단 어떤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 이 행사와 공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락을 또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퀴어이면서 또 이런 거리 공간에서 음악으로서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받아들였던 거는, 좀, 사실 공식적으로 제가 팔레스타인과 이전에 맺었던 관계는 없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이고 되게 사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뭐 접하거나 이런 적이 있지만, 이렇게 오피셜하게 내 이름이 박힌 어떤 행사에 내가 참여한 거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음악 디제잉이라는 걸 매개로 한다는 건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꼭 참여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할수 있는 어떤 유일한 것까진 아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내가 뭔가 참여하고 기여하고 팔레스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군요. 아,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언제부터 관심이 갖게 된 거죠?
2: 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 아.
2: 진짜로. 이거는 내가 약간, 저는 되게 많이 알고 싶고, 접근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어떤 정보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야,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보다는 더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되게 이상하게도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조금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시위에 나갈 때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툴을 가지고서 기여를 한 경험이 생길 때랑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그냥 되게 무력한 게 되게 더 강했었는데, 이번에 참여하고 나서 조금 그게 덜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게 점점 쌓여갈수록 계속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는 내가 팔레스타인을 전혀 모른다, 전혀 가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1: 특히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저도 팔레스타인 가본 적도 없고 사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팔레스타인 사람 만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의 경우에는 아마 대학원 1년 차때 바로 컬럼비아 농성 시위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저도 팔레스타인 친구를 만났고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2년 전에. 네. 아, 너무 좋은 네.
2: 약간 그런 사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꼭 팔레스타인이 아니더라도 되게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누군가와 관계 맺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팔레스타인 사람과 나는 지금 맺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되게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계속 나는 어쨌든 팔레스타인과 되게 추상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정말 친구가 생겼을 때의 그 감각은 또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0: This is Lumpin' Radio, broadcasting live every single day of every single year since 2016.
1: Lumpin' Radio's 10th anniversary is supported by Mars Community Brewing. From beer to seltzers, to soda to distilled spirits and much more, Mars Community Brewing produces drinks for every occasion and everybody. More information about Mars is available at mars.beer. Mars Community Brewing, what's Mars is yours. Lumpin' Radio's 10th anniversary is supported by Mars Community Brewing. From beer to seltzers, to soda to distilled spirits and much more, Mars Community Brewing produces drinks for every occasion and everybody. More information about Mars is available at mars.beer. Mars Community Brewing, what's Mars is yours.
2: If being nosy is wrong, honestly, I'm just going to be wrong. I'm Stephanie, and Nosy AF is where curiosity meets commentary. Talking with artists, organizers, and neighbors, exploring practice, strategy, and foolishness. Airing the second and fourth Saturdays at 2 p.m. Central on 105.5 FM Lumpin' or the internet at lumpinradio.com or even the Lumpin' mobile app. Until then, stay curious and take care.
3: 네, 프로모 듣고 왔습니다. 2부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부로 넘어갈게요. 현장. 현장이 펼쳐진 자리. 2부는 지금까지 들었던 유치님의 인터뷰마저 듣기로 하고 그리고 저항과 소음의 조직위의 멤버로 참여했던 헨리 씨 인터뷰를 듣겠습니다.
4: 그러면은 다음에도 뭐 그 신도시에서 공연할 때 아마 9월 2일인가? 네. 직접 팔레스타인 음악가와 그 인사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서 너무 기대가 되시겠네요.
5: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그리고 줄무드의 음악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네, 그러면은 아까 뭐 조금 얘기하셨는데 역시 그 행사에 대한 우리 지난주였나? 지난주 그 저항과 소음 행사에 대한 어떤 소감이 있었는지 예, 궁금합니다.
5: 일단은 이제 셋을 준비하면서 이 기회가 저한테 되게 소중한 기회였다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사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곡을 하나하나 셀렉을 하고 컬렉션을 하고 그러니까 셋을 짜잖아요.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저항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이 시위에 내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처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고 평소에는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생각해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느꼈던 점은 제가 보니까 되게 그 팔레스타인 음악을 일부러 셀렉을 안 하더라고요.
4: 네.
5: 네, 왜 그랬는지 생각을 그래서 계속 해보게 됐거든요. 그 끝나고 나서. 왜 내가 팔레스타인 음악을 일부러 셀렉을 안 했을까 했을 때 되게 이유가 많았던 것 같은데 되게 손쉽게 내가 팔레스타인 음악을 넣었으니까 난 팔레스타인을 지금 지지하는 셋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인상을 뭔가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이 평소에 사실 잘 찾아들을 수 없는 음악이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내 평소에는 잘 안 듣는데 이번만을 위해서 이 음악을 넣는 게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거를 막 뺐던 거예요. 다시 이제 끝나고 그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죄책감 때문에 그 곡들을 약간 위계를 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더 윤리적이고, 근데 이건 덜 윤리적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한번더 이제 기기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무조건 많이 들어야겠다. 나는 충분히 어쩌면 충분히 듣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뭔가 아무튼 생각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생각하고, 음악을 그냥 음악으로 대하자. 뭔가 되게, 아무튼 되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행사 자체가 저한테.
4: 그러면은 사실 제가 느꼈던 게 유치님의 셋은 다른 사람의 셋보다 훨씬 더 실험적이고 약간 그 다른 사람들이 주로 댄스 음악을 설렉 했잖아요. 근데 유치님 되게 실험적이고 앰비언트 음악도 있었고 뭐 노이즈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더 자세히 그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선택하는 과정은 되게 또 직관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4: 네.
5: 되게 동물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막 논리적으로 이런 서사를 전달해야지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몸으로 좀 느끼면서 많이 짜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반골 기질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제임스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규율적인 거를 계속해서 탈피하려고 하고, 자꾸 짜여진 거 밖으로 뛰어가자. 그리고 주절주절 거리다가 고함도 한번 질러보고, 그냥 이런 게 되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셋을 짜게 되는 것 같아요.
4: 그러면 그 서사는 어떤 서사인지 궁금하네요. 그 어떤 영향을 주고 싶었는지.
5: 일단은 앞에 되게 여러 사람한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앞에 이스라엘 대사관도 있었고, 그리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임스처럼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에너제틱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각각에게 가닿는 이야기들이 있도록 되게 파편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던져줄게. 그럼 너는 여기서 어떤 거를 느끼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질문하게끔 만드는 셋을 만들고 싶었다. 어떤 일관적인 서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제 셋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좀 생각하게끔 만드는. 막 춤을 추다가도 멈춰서 오게 만드는. 그리고 멈춰 있다가도 다시 나아가게 만드는. 뭔가 계속 좀그 고저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
4: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그 9월 2일 행사에는 어떤 셋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5: 일단은 요청을 주셨던 게 일단 다운템포랑 앰비언트랑 이제 익스피리멘탈이긴 한데, 사실 원래 제가 거의 다 틀던 것들이기는 해서.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어쨌든 저번 저항과 좀 노이즈풀 프로테스트 행사 이후에 그 느꼈던 것들을 조금 더 응축해서 뭔가를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제가 계속 컬렉트 해오고 있는 음악들에 더해서 이번에는 좀 경계, 정말로 경계 없이, 정말 내 안에 그 죄책감을 조금 지우고, 팔레스타인 음악들에도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위적으로 빼지는 말자.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그건 좋은 거다. 그러니까 난 나랑 싸우고 있어요. 왜 내가 나랑 계속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4: 그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지 혹시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그 음악을 약간 extractive하게 그런 다루는 게 그런 건가요? 아니면
5: 그런 저를 발견해서
4: 네.
5: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내 행동에 대해서 계속 분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죄책감에서 오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또 나한테 또 죄책감을 주고 이런 고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번에 끊어보자. 네, 이게 9월 1일 셋 준비할 때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너무 음악을 대할 때 그렇게 죄책감 갖지 않아도 된다. 내가 뭔가를 셀렉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100% 막 유럽 음악만 가져와요. 이런 DJ가 있을 수 있잖아요.
4: 네.
5: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음악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 보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100% 유럽 음악만 가져왔네 이 행사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남한테도 하니까 내가 나한테도 그런 잣대를 내밀어서 자꾸 뭔가를 익스트랙티브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놓고 좋은 음악을 고르자. 그 안에 팔레스타인 음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시아 음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라틴 음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놔주자, 자유롭게. 그게 오히려 내가 DJ로서 할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4: 그리고 또 궁금한 게그 저항과 소음하기 전에 약간 직접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행사에 연루되는 게 혹시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었어요? 아니면
5: 저는 일단, 퀴어 행사에 잘못 나갔었어요. 좀 두려움 같은 게좀 있었어요. 여성 행사에도 잘못 나갔고, 그러니까 페미니즘 외쳤던 행사에도 저는 한 번도 못 나갔고, 퀴어 친구들도 엄청 많고, 저 자신도 어쨌든 퀴어로 정체성 했던 시기가 되게 길었는데도, 퀴어 행사도 제대로 사실 못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같은 게 되게 되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팔레스타인 행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0: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좀 이번에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냥 광장에 냅다 나를 던지면 난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그 안에 무대를 만들어주면 아, 나는 거기 편하게 되게 있을 수 있구나.
1: 그냥
0: 예, 네, 그런 걸좀 느꼈어요.
1: 아, 아주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예, 인터뷰 마무리하고 혹시 리스너들이 어디서 이치님의 음악이나 작업을 찾을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아쉽게도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의 앨범에 제가 컨트리뷰트한 그런 것만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인터내셔널이나 프랙멘트 서비스, 밴드캠프 또는 이제 다른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고, 그리고 파티나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이제 게임 사운드트랙을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앨범으로 이제 이것도 동일하게 밴드캠프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작은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것은 기대를 해주십사.
1: 네, 인스타나 사운드 클라우드 계정도
0: 네,
1: 있겠죠?
0: 맞습니다. 그것은 y.c.hi라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치라는 이름의 사운드클라우드에 들어가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유치님과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그럼 헨리 씨와 이야기를 듣고 와볼게요.
1: 네. 현장 소리와 투쟁의 전보입니다. 지금은 저항거섬에서 활동 중인 헨리 씨와 인터뷰할 예정인데요. 네, 혹시 헨리 씨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돼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헨리입니다. 저는 DJ로 활동도 하고, 사운드를 통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혹시 사운드를 통해 작업 하는 게좀 어떤 작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3: 요새는 그 필드 레코딩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지금 친구랑 같이 도시가 아닌 곳으로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녹음도 하고 같이 이미지도 같이 채집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작업물을 만들지 지금 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1: 아, 재밌겠다. 어떤 소리나 필드 레코딩 지금 관심이 있으세요?
3: 지금 어떤 구체적인 소리를 채집해야겠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도시에서 듣기 힘든 소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계곡 소리라든지 아니면 도시에 안 사는 새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들을 좀 녹음하고 있어요.
1: 재밌겠네요. 그러면 저항거섬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3: 저항가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그 파티나 클럽에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약간 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요새 재미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요새 클럽 파티 재미없다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저항과 소음이 활동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거 내가 해보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간만에 아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지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전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이
3: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주변 친구들도 다 관심이 있고 저도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0: 되게 생각하면은 되게 답답하고 화나고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감정이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항과 소음 이제 들어가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게 되지 않았나. 예.
1: 네. 그러면은 광복절에 진행되었던 두 번째 행사 Make Noise for Palestine은 혹시 어땠나요? 어떤 소감이 있으세요?
0: 힘들었는데 즐거웠다. 되게 보람도 있었고요. 예, 이게 사실 단순하게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그냥 관객이 아니라 어쨌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당일날에서도 이제 어쨌든 다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도움을 드리고 이랬는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좋았죠. 근데 되게 힘들고 되게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서 앞으로 어떤 저항과 소음 행사를 기획할 때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좀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다 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오, 예를 들면 어떤 부분 혹시
0: 저희 그 행진할 때그 스피커가 좀 여력이 좋지 않아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앞쪽에
1: 저도요.
0: 있어서 괜찮았어요. 저는 잘 들렸는데 그 뒤쪽에 있던 분들이 전혀 안 들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행진을 하게 되면 좀더 스피커가 좀 괜찮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저항과 소음 신기한 점은 뭐 시위도 아니고 뭐 공연도 아니고 다 합쳐서 하는
0: 맞아요.
1: 형식으로 네, 진행되어 있어서 많은 고민될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아까 유치랑 인터뷰했을 때또 비슷한 얘기 좀 했는데 혹시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시도 같은 것을 그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시위하고 공연 아니면 집회하고 공연의 형식으로 좀더좀더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지.
0: 네. 앞으로 집회랑 이렇게 어쨌든 그런 디제잉 행사 같이 하는 거는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여력이 되는데 다른 이제 팔레스타인 단체 그 관계자분들도 다 여력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순히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해외 매체들이랑도 좀 소통을 해보고 좀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1: 그리고 음악이나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집회이나 아니면 시위와 다르게 정치 활동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소리를 통해서 투쟁할 수 있는지 혹시 이 행사를 통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0: 이거 제가 사실 엄청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정치적인 사람인데 제가 뭔가 음악이나 사운드를 통해 그런 정치적인 거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서 막 하고 그러는데 항상 되게 답답했었어요.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항과 소음에서 되게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가능하는구나, 네, 소리들이 가능하구나, 되게 그런 거를 많이 목격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히 이제 디제잉 하시는 분들 말고도 그 오셨던 분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음악이 이런 거구나. 음악이 충분히 정치적일 수 있고, 되게 내가 이런 거를 참 놓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1: 아주 좋네요. 그러면은 추가로 말씀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혹시
0: 네, 저는 일단은, 일단 제 생각이에요. 다른 이제 저항과 소음, 들어있는 이제 기획단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여력이 되는 만큼 되게 앞으로도 무언가 막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지난 행사 때 되게 그런 엄청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하자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서
1: 저요.
0: 네좀 다들 좀예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 저희가 뭐 이것저것 시도하고 뭐, 이렇게 꾸려나갈 계획이라서, 예, 그냥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고, 좀 따뜻하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예, 마음이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무리하겠는데 혹시 헨리 씨의 믹스 같은 거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헨리 씨의
0: 네.
1: 작업을 볼수 있을까요?
0: 저 일단 사운드 클라우드 계정이 있긴 한데, 예, 그거 통해서 그동안 했던 것들, 예, 많진 않지만, 네, 볼수 있어요. 예.
1: 네, 그 계정 이름 혹시 링크 같은 거 있어요?
0: 사운드 클라우드고요. 헨리 씨 그냥 치면 되는데, 헨리 씨가 HENLISSI 이렇게 찾으시면은 저를 네,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그럼 함께해준 유치, 헨리 씨, 만들어준 저항과 소음 조직이, 그리고 참여하고 도움 주고 상호 보조를 해준 수많은 친구와 시민들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오늘의 현장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음악은 파시아 퐁트카이쿤입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리